0: 나야 씨야 이런다. 하얀 끌려붙여 하나 시대. 이따 이따 이 웃고 떠다.
1: 엄마의 집어넘이란 나도가.
2: 승거 쇼하자. 그러지 싫어. 이 순대. 야.
1: 아니 지분 씨도 낙하마와 기똥마다 직각 꺼내라. 썩여 싫었어.
3: 彼らから回るうちの家にこっちに泊まってなかったらそんなわけの尊敬はなくなはずだ。
0: でたらめを言うな高木君、頭がバグったんで破裂したのか。
4: 这位高木君怕是误会了，我是帮他来抓捕军统的，谁知道一到了仓库门口就发生了爆炸，可能是因为宪兵撤离不及时，所以高木先生恼我出气吧。
5: 当然有可能是因为高木先生被爆炸炸得神志不清了。
1: 老大，老大，你受伤了？
4: 没事，你们马上进去查一下。